0: 응, 차리더.
1: 너프너 여기야.
0: 아우.
1: 니네 무이한 거이버 플라스틱은 주자고. 니네 검라 아벨인데 니네 탈렉은 야버 플라스틱은 주자겠다고.
0: 응응응.
1: 나이 그때니 많이 반야 탄거 플라스틱은 주이로 하루.
0: 응.
1: 아버 연락해 주세요. 하고는
0: 그때니 많이 심이야. 때가 차전 잡무자고 다북님 거고. 아 다북님 어머로. 럼디는 봤더니 자몽 파는 빠이차. 무이록 파는 빠이차. 뭐 마이록 쓰듯이 쫄아이슈 다보게. 이 무이주의로 하루.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 Belaino Hamia, Obukutal Kogia, Jotono Shaimano, Fiaba Sung Borak Munishurokno, Joton is like a Bangkok, Obono Shamungo Tepao. Obo Nishai Char Eba Duhazar Art Ingridi Bishuo, Back Free World Campaign Climani Bishinti, Puila Oshal no Juda Klai, Plastic Bag no Use Klaiawi Eba Shamungo Tepayawi. Tongani baki, hoza clinani baki, eva bororok ni tangi, cock mung pinani baki, obo changzak money. Ulni jarao, nishai chuku, eva 2009 ingredi bishuo, zero waste Europe, ozakao, kasha hayung gunangi, o cock bitino pinani baki, shamgo, tepazako. Haino hikering in a cock to go shabuto. Hello? Hello? Hello? Hello? So, we thank her. Ransakni Takubuku. Chung Obuni Chang Samungni. J. Key Fact History about Obuni Chang Samungni. Laibuma Tumuno. Rukshawi Tanani Hunke. Obo. Belekino money hamya Obochini Bororokni tangshung, Chini busak, Chini hama, Chini tangui tongrani, Chini nogbar dibar, Aborokno belekino hamya, clayo. Obo single use plastic, Eba O sungje samungo tepani tepamani plastic no, Obono tumung samungo tepaya clay, Obono. Use climate ni komirikha hanke. Cheng

어지러워주도는 풍가함 다일람수고 큰아이 동나이 마리키싱 다후보국성로 사라사 보인독 메가하스 에베 무추연두니 디니니 풍니 니볼니 반다오 어지러워 앙뚱고 알지 물리게 노력바이 부일란시니 바이탁스로로마이 노력바이 동랑나이 바디인게 디니 워타 무타모 반다 동나이 부일란 왕노력도 사위 큰아르나이 다북 부일라 파싱고 노력하나이만나이 엘람 그릉 반다 Tayabuni kasar mazero no kraimanai kok brobai kok tuma bubagro. Tay kasar mazero no kraimanai jatuni korang panda. Tay pai tak pasingo no kraimanai kana to to korang. Tayabuni yagulo hanyo hai. Kok brobai kok tuma bubagro. No kraimanai.

0: 그승 가야 있는 하이노
1: 땀나라이 아니야 뭐그 승모 사이 할 땀라 뭐 그 승 가자 뭐 하냐 자도 걸 자랑 많어 기침이서 많어 그사비 뭐 많다
0: 능 모두 사이로 가이동
1: 안 사이로 가야
0: 땀은 개 녹녹 능 땅 벗은 거랑 부셔로 바이까지
1: 개도 바보 그랑만 기침이서 땅고 그러니까 이거 다나 뭐 땅고 바 자도 거지 아니 바티 땅 탄거 우로 뭐 프로그램만 가요 우로 말사보 기탄 뭐 탄거 자들 거 저 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래 기심에서 보셔 많아. 오고 가이고 한 절로 우이 동다.
0: 캐더로고 어려운 걸 알리사로. 아마 마이카요 수아요. 아마 해럭터탕.
1: 캐더도 안 가야 뻔어. 문이 백라이었다. 문이 알바이로고. 그러니까 어려워.
0: 아버님 능 사과했던 가야 아버님 인무강 다고나 오마 해서라 행동다. 캐더 온건 내려서 사동어 수사에 갈아탄 거는 니네 사과 사경이 담아 번호.
1: 아 캐더도 안 언카야 방카야 마이지제 스라이프로 이제 후고 땅포 아마 성외 밥송 땅포 땅만이 저건 땅 가지고 이부사 떨카디 인가이 안 땅을 검은 가다 마이케어 자도 콜리저 사보이다 안 땅나 낭리야
0: 더 괜히니 타니 코르서 코롱 리식 엄하이도 동성노 프렁디 아바 노노 탕이 사이가다 아노 프렁디 프렁디 하니 엄하이케 능 프렁만이 캡도 동 서랑아이니 니니 알아
1: 안 알아 이거 아고 아고 따라고 탕거이 가시고 싶 프렁가 그게 바라라고 가시고 저 푸른가 푸른거 저양마 푸른거 양 푸른마가 마에 만배빌라
0: 니니 버사롱 미싱글라서 깨워 거르서서 뚜루 동나락 나이
1: 서롱마이 그래
0: 땅거이
1: 뭐가 라시자 앙글사마세 라시작동 뭐야 라시작동타 밥레라 라사마 라시야 부이따 티랑카 부니 칼라바리라고 터사보요 그러니까 부니 때리너 터사보요 부니 티프로고 까보요 그거 라자 티프로 방 까파이빌라고 떠라 아라다 티프로 까페만 테케나 부이 까만이 등고 후네 다카 까만 순도 바티 틀랑 그티라고
0: 이거 티간 게 논스 고 마카야노 파이베거디 파이거디 미네 타오 까만이 그링 또 흔능스 까부니 마스 응가나 하이데 안카나
1: 마 까프블레 응가 까프한 까 아데 그 카감 잡바요 왕 까비 켄카 까보 그 분테 디노 그 틀랑 까이 어 틀랑 바티 틀랑 에르케 하드르 카이샤로 케리 틀랑 응가 이때 부이 포르스카라로 아카로 코노 카디 야드로 마오 양 타카자라고 아인 코아이 아인 타부 사르덕 덕터 비전이 미니 바보 바비니 부마 딱라이 테프로 테디나르 사비캬
0: 노능 르사문 카르 타이 타문 로글 탐 르응
1: 탐문 강 타분 카친 로 남키탄 카이블라 코타 타무 응카이 아긴 카이 우 틴트라 통고 바울 코브로 바울 사부 앙 바울 르 사마노 코브로 바울 타 응카 틴트라 타무 앙 바울 사 응카 신달 둘로 브로 아코록 타 만노고 베방 마니통 둘로 보통고 메팅 통고
0: 통마도 사이마노는 보보서 탐나 르응 니싱고 앙
1: 타무 카 코타 타무 틴트라 타무
0: 도응 앙케 능도 타징고 사카 조던 실레는 카브나는 니 그릉나 카브나 르고 후니 능 삭서노 모고시오제 라자 티브로 능 카파이케 하니 우 아로보 타오가 탕나니 아로보 타나 타부 제케니 케네 카브나니 응가케 능 버스 바티 작시오 제 자가 버럭 트유 응가케 파리 응가게 아바히 키시서 성능 카나르 자마나 타오가 파이타고 성 탕이 동고 파이타고 니나 카브마니 코롱나 카나냐 싱티네 빨레시나
1: 카나나 타 헝카이 함도 탕마 카마다 티마니 카마니 아바타 알칼카 타모
0: 타오 티마니 카마니 펑센 카나라이신 바 아보는 키세 포퓰러 나 사가노 부이티 갱케 노노 바틴 탈랑 포니 카나오 응가 뭐 키세 카나 내려
1: 아 티마 카마 카바 부파 티 카만 동고 부마 티 카마 동고 타쿠 티 카마 동타 아이 캠가이 티 카마니 에베 카감 세레 세레 카마다 나 자도 콜 제베 카마다 카나 나이 보 티 카나 나이
0: 카감 세레 세레 케노 마 카나 나 냐냐 게나 티니 니니 부스 조라 티 엘엠
1: 카나 나가이 어 바보 어 바보 어 바보 어 바보 어 바보 어 바보 어 바보 랑 떼걸래 보파베 어 바보 어 바보 랑 떼니다 성나 키비 사시하네 어 바보 어 바보 어 바보 어 바보 못들래 성그래 타게 바보 여글에 파그르 정떡통글에 바보 어 바보 전을래 기부고 능버로 타네 바보 어 바보 능버로 타는 날게야 되니 어 바보 어 바보 선을래 랑구마 사바이프로 바보 변을래 랑구마 백파이프로 바보 탕글에 막글에 능따무 흥예 바보 어 바보 능따무 탕글 매야 해야 어 바보 어 바보 서벌에 랑구마 병을 떨랑카 서벌에 랑구마 서벌 떨랑카 바보 어 바보

아스스로디 발미다리 양바이 잡자르 사몽 크나두도르 사몽 노로크나 바기야 바디 하녀 하이 승 대보르 사몽 크나나니 파싱고 탕라네 어지러우 승 크나라이네 비가스라이 대보르니 쿡두이르 잡자르 사몽노

오크나토도 그르사문 이야기로 한여 하이생 대부 크나토 크나토 그르사문 크나는 이파싱고 당라야나 파자자로 크나라니생 부도 대보르마 바이비니 쿡드 이르셉사 그르사문

0: 자두니 코랑고 보승 보드레 보노시니 카나토 카나토 그 사몽록동 생 아바 하뇨 엘름 그릉 반다워보 아바 하뇨 카나카 시니 까부이르 삽마니로 그방 맞아고 함즈 커프르로고 하야케바 트이프르로고 아파록동 바닌게 자두니 코랑 반다워 카나토도 보일러니르 사몽 승 카나라냐이 수키니 대볼만 비니 콕두이 르삽자 그 사몽록
1: 안 가다보 아디 타문에 아기니 꼭 아기니 꼭 타문어 에 어머도

어디 보러 양말라냐보. 어머도 어나농래 얼어기네 가격. 나머도 어머도 담아서 어카냐 용크 모두 어양카 어와솔레 골말레리에 모두 서야 어서야 서야

어서야 미실레레 카이보 어성룡자 가느서여 어서여 어꼬보 꼬보이너 스멀 땅밝혀 서야 어서야 어디늘래 라마워 어구보 양탕르 서예 어서예 어서물래 마세리 따모 양탕르 서예 서야 어서예 어서물래 마세리 커라 크나 끝

시절때 한여하이 인자두니 코락반도 노로 카나토 도르 사몽 카나바이캬 곰라포티 대볼마 비니 콕디 리삽작르 사몽노 바디승 대보 카나토 카나토 도르 사몽 카나나니 파싱에 탈라얀 오즈럽춘 카나라네 코락니케 리삽작르 사몽 자두니 코락반도 리삽내로 끈카 헤몬드로 따이 말라티 대볼마니 콕디 리삽작르 사몽

나 그래 금방 나나야 보다 어디다 너 이라달래 까이마니 여사니 못다 어세마니 잘렸다자 나이 토고 어나냐 양 무슨 맛이 나이데 나일라 니다 너 어양가 일러기숑 난구 나들레 까이마니 여사니 못다 여꾸로고리 나칭 나이 파노 어셰마니 셀레타샤 나이쪼꾸 어나냐양 무슨 마타 디득 니나노 나디익 어디다노 따 셰마니 셀레타샤 나이쪼꾸 어나냐양 무슨 마니 야가 보랑 콕사 그래 어디다 따보냥 까모 가이노 니나노 나악 어라달라 까이마니 여사니 못다이 어야 그자 군토 롱콩 어나냐 양옷

너 큰아이 동우 살에서 보인독 메가하르스 FM 우지엔도 자 눈이 코랑빤다 아스즈라 데이즘 크나토 크나토 그사무로 자 눈이 코랑빤다 워크나 라이야 한여하이 데이브 부스강 파싱고 지니 야파워 데이브 조라 동마바증 데이브 크나토 크나토 자 눈이 르사몽 크나나니 파싱고 탈라야네 다보 크라마디 드루포디 데버마 비니 쿡데이 르삽사 르사몽로

아시저로 데이 하뇨 하이징 자두니코랑 반다워 크나토 도그르사몽 크나라이피오가 증 데이보 크나토 크나토 르사몽 크나나니 파징탈라네 바디타보 크나라네 수부 데볼마 비니 쿡드이 르삽자 르사몽로

마녀로 허케 허가이노 야신 먹겠다 싸우 아슬레 먹겠다 싸우 이빠 헤노 까테마 믿어루오 까텔레 마미타 올바이빠 헤노 까미소들 루쿠노 다기 까미케르마 누구 아나 정권에 그대라만레 콩가예 카메라 모두 사올바이 카이세 뭐가 혼나냐 나는

나 포로 가미 소들이 다기노 동고 가미 브라보스 다기노 동고 바람에 먹으라 하늘모 나서게 세네 고설로 떨어세 세르게 세니 땅에 파서 나네 하늘 어나 자도네 봉서

밑에 뭐 그냥 여기네 밑에 무슨 뭐 만일에 갈바 어 땅에 잠만 이거 보는 거다 거봐 거비디 어나 신앙아 자도 네비디 한 갈바 댕크래 어차이니 상네 신앙아 자도 네 거비디 갈바 댕크래

아스르디 크나토토 코라니 반다오 노로 카나바이야 비소나 타이 마는 시니 쿡도이 리셉자르 사몽노 파디 하뇨 하이 테부 크나토 크나토 르사몽 승하라니 크나토토 니 코라니 반다오 파디 타북승 크나라니 마닉 타이 비바사리야니 쿡도이 리셉자르 사몽 노로 크나토니 타이 로기오톤디